함께 수술을 도모 예시라 다와 메바다 겸내라베 예바예 야네 크로와 크로와 주로 대신나웨 삼데 바시라 탑지 아마세베 삼데 시라 소바다 수미지제 모시소 도세 시즈르 지나야 야네 나시 탑라이 개바예 탑시 송도 만제나 드세 장베 창매자 원하체더라 자시나 진소파르 진조다 두와시다 참미쇼 대바송다 라바송 동반인지 송제제 제보섬제 남라라 진수수바 남송제 소남자지 소다 Sandeshira nam nyeje yeshe chone arabdu ga chunju jene nika ye samchuru tabe atosu cha Tula tamche atongme cha tongpa ngundu manchuru ba Midung chamla shine nyelante chetu se churu ba tarmi Nyawa e chimpyungyo Tena karana lente na dikwa chashi Tanen zemlinge wa chashi tanen Shin samde shiram ye tami sunju kum la bama samde jine simne shing shirav jine kwasa che Di shin dung ni nyingje ya tabji sundu jela kum tabcha nyingje chenpo ye kurwa si do do den che